0: 공간기 더럼 따비리버 콰이뿜나먹부 아한바막대다 다람나 옥저리 구름저리 따돈 수욕비럭리
1: 어허이 욕자럭리 젤리베마
0: 나젤피다 타저리 랭신비시
1: 파니파니 세니베마
0: 따돈 나시시 웰노 토베코 데 오이바나 더럼기 아로이바다 나젤가 랭아키 소셜 웰페어 디파트멘다 디렉터 오이나 타우푸리바 세크 압둘 하킴가 우나두나 사바 와리와타이 탐저리 ಅದುಮಕ್ಪು ಥೌರಂಗಿ ಅಹನ್ಬಾ ಸಿದಿ ನಹರೋಲ್ ಸಂಗೀತ್ ಮಂಡಲ್ಗಿ ಕಾಂಗುನ ಶಕ್ಪ ಕುನುಂಗಿ ಸೈದ ಕೌಬ್ರುನ ಮಾಲೇಮ್ದ ಲೈತಾರಕ್ಪ ತಾಮಿನಸಿ
1: ತಾಮಿನಸಿ ಸಲಿಬೇಮಾ

0: 나롤 상깃 만들기 강군에 삭바 근웅이 사이다 가우브루나 말림다 레이타락바 따미나레
1: 따미나레 셀베마
0: 아두디 따돈 더롬기 아로이바 시디 나찰나 더롬 학독자락바 마땀다 닝싱자 키바 월노 토베코데 누민 아시게 마리 레이나나 나찰가 랭아키 소셜 웰피어 디파트멘다 디렉터 오이나 타우푸리바 Sheikh Abdul Hakimga unaduna sabawari watai asi taminasi
1: taminasi selibema
0: thoram puthokpana raichanda jingthamni ngasi walno tobacco day numit asi gamari leinana unaduna wari watai sanajagadoriba asi social welfare department government of manipur da director oina thaupuriba Sheikh Abdul Hakim tamu asi gani ahan bamakta da tamu butaram nokchari
2: thagachari
0: tamo miyam na ngasi se walno tobacco day haiba numit asi bo pangthokli amadi ꯍꯦꯟꯅ ꯃꯔꯨ ꯑꯣꯏꯅ ꯂꯧꯐꯝ ꯊꯣꯛꯂꯤꯕꯁꯤ ꯀꯔꯤ ꯃꯔꯝꯒꯤꯅꯣ ꯍꯥꯏꯕꯗꯨ ꯊꯝꯕꯤꯌꯨ
2: ꯌꯥꯝꯅ ꯆꯨꯝꯕ ꯃꯐꯝꯅꯤ ꯑꯩꯈꯣꯏꯒꯤ ꯆꯍꯤ ꯈꯨꯗꯤꯡꯒꯤ ꯃꯦꯒꯤ ꯇꯥꯔꯤꯛ 31 ꯑꯁꯤ ꯑꯩꯈꯣꯏꯒꯤ ꯋꯥꯔꯜ

나랑게 건절게 타우람 다비람리바 싱부 덕정 푸스바라니나 따라옥자리 크름자리 느세게 타우람다 탐자리 스페셜 프로그램 느세게 스페셜 프로그램다 탐자리 타세기 다이리